0: 그리고 오늘 날 심심해요.
1: 5332 Artist Abstract.
0: 여보세요.
1: Copy break 5336 Artist Abstract.
2: 좋고.
1: Copy extension.